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앗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앗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0: 어디에서 만날까요?
1: 시장에서 만납시다.
0: 아, 시장에 어떻게 가요?
1: 지하철을 타고 가요.
0: 아, 지하철. 아, 어디에서 내려요?
1: 머친역에서 내려요.
0: 아, 그럼 내일 만나요.
1: 네, 내일 만나요.
0: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1: 시장에서 만납시다.
0: 시장에 어떻게 가요?
1: 지하철을 타고 가요.
0: 어디에서 내려요?
1: 머친역에서 내려요.
0: 그럼 내일 만나요.
1: 그럼 내일 만나요.
0: 어디에 가요?
1: 서울에 가요.
0: 서울에 어떻게 가요?
1: 비행기를 타고 가요.
0: 아, 어디에서 타요?
1: 수원납품공항에서 타요.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에 또 만나요.
0: 어디에 가요?
1: 서울에 가요.
0: 서울에 어떻게 가요?
1: 비행기를 타고 가요.
0: 아, 어디에서 타요?
1: 수원납품공항에서 타요.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에 또 만나요.
2: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0: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1: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า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า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า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